수백 번은 본 듯하니 뻔한 장면들인데 왜 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